나 힘켜지시리여 참으시니 딱딱 하옥 이리여 야 힘이 터지시 일반 셋하지 자들레디 데메테나 셋 셋내사 오라 빌라 지강하 시카리 초라니가 터지시 참돌에 만다루시 역세 터지 세리세 아야 키타나 역세 터지 세리세 아야 키타나